나이면나 이처럼 없는 나 세안의 크라쉬 들렸다 세안의 히어로세 뭐 yeah yeah yeah 야 빠집이 불러 무슨 나이야 yeah послухай мене, ну послухай мене І тільки зранку продовжимо жити А цієї ночі з тобою бандити, бандити